0: 사람인데 얘가 왜 태 해도 만든다 뭐 지금 지랄하잖아.
1: 어디 줘 어디 줘.
2: 그래서
1: 기나 벌리게 되는 거잖아요.
2: 기나 보는 거 같잖아. 이티 버치 아르바이트 말할 거 같지는 거예요. 아 개올라니 어디서 보는 거지?
1: 벌리가 해도 뭐야 되니?
0: 이틀째 깨어나다. 진짜 막.